0: 여러분 믿어요? 그러니까
1: 주님 여러분.
0: 시원해라.
2: 아니 얘 떨어 러래라. 보지래라도 멀리 우리한테
0: 안 가.
2: 아니 말라고 할지니.
0: 뭐또 주님 여러분 거의 올리면은 이야기다.

0: 가리건가 엄마 되고 나한테 살아라
1: 아니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